0: 일본 시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2일 오전 9시 반부터 열린 재해대책 본부 회의에서 현내에서 3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재해로 인한 부상 악화 또는 신체 부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명은 재해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개설된 구마모토 현내 대피소 210곳에 9,226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내에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으로 대피소 내 온열 질환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 따르면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1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639채,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주택이 1,584채로 모두 3,649채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아직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향후 피해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수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 1일 오후 2시 현재 약 6만 9,400호가 단수 상태입니다. 현내에서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으로 현은 대피소 내 이동식 에어컨을 서둘러 설치하는 외에 음료수 제공을 늘리는 등 온열 질환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구마모토 현 코사마치의 공장에서 지진으로 지붕에서 낙하한 철골에 맞아 숨진 베트남 국적 기술실습생을 추도하는 미사가 열려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코사마치와 실습생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진으로 공장 지붕에서 철골이 낙하해 베트남 국적 기술실습생인 24세의 쩐반손 씨가 숨졌습니다. 쩐반손 씨를 추모하는 미사가 1일 오전 쿠마모토시 추오구의 성당에서 거행돼 가족과 지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참석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슬퍼하고 관 앞에 헌화했습니다. 쩐반손 씨의 형인 쩐반 티인 씨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아내와 7개월 된 아들이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올해 1월 일본에 와서 중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쩐반 티인 씨는 동생은 성격이 솔직하고 낚시가 취미였다며 아내와 아들의 장래를 걱정했었다고 목이 메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0: 진도 6강이 관측된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의 대피소에서는 미야기현의 회사 등에서 식사 제공 봉사를 나와 이재민들이 따뜻한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츠시로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일에는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에서 미야기현 히가시 마츠시마시에서 방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사원들이 식사 제공 봉사를 나왔습니다. 제공된 따뜻한 카레라이스를 먹은 일부 이재민들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대피소에 온 여성은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70대 여성은 맛있다며 이럴 때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제공 봉사를 한 회사는 15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야츠시로시에서 지원받은 보답을 하고자 물자를 싣고 자동차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인 미키요코 씨는 집밥을 오랜만에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기뻐해 주셔서 정말로 좋았다며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반도체 기업이 진출하는 등 구마모토 현과 연이 있는 타이완에서는 당국과 기업이 잇따라 기부를 표명하는 등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는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TSMC가 진출해 있고 관광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많아 타이완 매체는 연일 지진의 피해 상황 등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라이칭도 총통은 지난달 30일 개인적으로 20만 타이완 달러, 일본엔으로 약 100만 엔을 기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500만 타이완 달러, 일본 엔으로 약 2,500만 엔을 기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0: 설명하고 이달 1일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시민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31일 타이베이에 있는 일본의 청구기관인 일본-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를 방문해 개인적으로 일본엔 약 500만 엔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타이완 고속철도의 운영회사와 지자체도 잇따라 기부를 표명하는 등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고자 타이완에서는 의연금과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가해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구마모토현 및 구마모토시와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타이완 남부의 가오슝시에서는 1일부터 일본과 타이완의 식품 등을 소개하는 행사가 시작됐지만 구마모토현 등은 지진의 영향으로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 예정이었던 부스에는 재해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장소가 설치됐습니다. 방문한 사람은 준비된 카드에 구마모토 힘내라, 꼭 다시 놀러 갈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적어 게시했습니다. 또 재해지 의연금을 위해 스마트폰에 QR코드 결제를 사용해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이 잇따라 기부를 표명하는 등 지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가오슝시도 일본엔으로 1,500만 엔을 기부하는 외에 이번에 모인 메시지도 구마모토에 보낼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적은 어린이는 모두가 무사하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거나 구마모토 힘내라, 곧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부를 한 시민도 일본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는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다며 구마모토의 사람들이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한 35발의 미사일과 무인기 185대로 넓은 범위의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 키우의 클리치코 시장에 따르면 키우에서는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28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일 SNS에서 정밀 무기와 무인기를 사용해 수도 키우에 있는 군사 산업 관련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용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SNS에서 벤스 미 부통령과 전화회담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가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시사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당국자 간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탄도미사일 27발 가운데 요격할 수 있었던 미사일은 한 발뿐이었다며 방공시스템 패트리어트용 요격미사일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 뒤 요격미사일이야말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혀 서방 각국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0: 러시아의 여러 매체는 1일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의 레스토랑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스토랑 주변에는 구급차와 수사당국의 차량이 모여 엄중한 경비태세가 펼쳐져 한때 소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4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이후 군 간부가 폭발로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현지 수사당국이 폭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민나데샤신오토리마쇼.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사진을 撮りましょう. 사진을 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

0: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1: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1: 이크.
0: 에 마스형은?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1: 쪼또, 쪼또.
0: 쉬다.
1: 야스무.
0: 에 마스형은?
1: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쪼또 야스미마쇼. 쪼또 야스미마쇼.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스고이!
1: 스고이!
0: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스고이!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タム, 見て!
5: ああ,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5: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7: トラベルガイド
3: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3: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3: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3: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3: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3: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